제이어스의 시편 139편, 우리 박영주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주말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시작했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나누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채워드려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벳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듣고요. 폴라리스님 청하신 다윗의 노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강찬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이어지고요. 은혜를 가꾸는 이님 청하신 곡은 워킹의 기대, 그리고 김영순님 청하신 곡입니다. 배영호, 우리 존영 형님의 감사까지 다섯 곡 함께 듣죠.

김영수님 신청곡이었죠. 존영 감사 함께 했고요. 은혜를 가꾸는 이인님 신청하신 워킹의 기대, 그리고 강찬 걷는 길보다 복되도다, 폴라리스님 청하신 다윗의 노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앞서 오벳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까지 5곡 전해드렸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영화 사랑의 레시피에는 미국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완벽주의자 케이트가 등장합니다. 자신만의 레시피로 주방을 꾸려가던 케이트는 언니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조카 조이와 함께 살게 됩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식욕을 잃은 조이는 케이트가 정성껏 만든 요리에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주방장 닉이 대충 만든 파스타를 들고 조이의 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먹었고 그 모습을 보던 조이가 파스타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트는 완벽한 요리가 아니라 조용히 곁에 앉아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슬픔 앞에서 우리는 위로의 말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논리적인 설명 대신 함께 우셨습니다. 완벽한 답을 주시기보다 슬퍼하는 이들 곁에 가만히 머무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곁에도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슬픔을 홀로 견디는 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듯한 위로의 언어보다 그저 곁에 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의 레시피가 아닐까요?

홀리원의 위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었고요. 토브월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러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리고 드림아이 음반 중에서 축복송, 비엔브릿지의 위로송까지 다섯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조준철 목사님의 칼럼, 사랑의 레시피라는 글이었습니다. 홀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냥 곁에서 밥 한 끼 나누는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 배려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주말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달콤한 하루님의 신청곡이에요. 예수전도단 부흥 2000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체력, 국력, 협력, 상상력, 영향력, 힘력자가 들어간 단어를 보면 정말 불끈 힘이 솟는 느낌이죠. 이 힘력자에 책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7월부터 2026년 책 읽는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책력 인증 캠페인이 시작이 됐습니다. 책을 읽고 기록을 남기거나 서점이나 도서관을 방문하면 이 책력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평소 책과 친하게 지내는 분들 또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도 즐거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체력과 책력을 함께 길러보는 거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영적인 힘, 마음의 힘, 몸의 힘 모두 기를 수 있는 주말이길 원합니다. 첫 곡으로 트루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두 시간 동안 함께 할게요. 허당바니님께서 당신을 향한 노래가

시간대로 옮기고 나서 약간의 여유가 더 느껴진다고. 그래요? 사랑해요, 당양로 정원님, 그리고 당양로 식구들 모두요. 왠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친근감이 듭니다. 신청하신 것 같이 들을까요? 선하신 목자 어쿠어스틱 워십 앨범에서 함께 듣습니다.

아침 앨범에서 새롭게 들려주실 수 있나요? 하신 분은 파랑물감님이세요. 낮에 들어도 호탕한 웃음소리 너무 정겨워요 하셨는데, 아, 저는 가끔 방송하면서 내가 너무 자주 웃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그래도 이 웃음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할 뿐입니다. 아니, 이게 뭐 가식적으로 억지로 웃는 웃음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 사연 그리고 찬양 듣고 얘기 나누다 보면 자꾸 이렇게 웃게 되더라고요. 이어지는 곡 주의 은혜 곡팀장이라는 아이디 있으시네요. 십자가의 전달자 김은현이 부릅니다.

김은현이 부른 십자가의 전달자였고요. 홍이사 카우치 워십 앨범에서 회중 찬양 오랜만에 함께했습니다. 히아신스님께서 오 언제 여기 오셨어요? 이 시간에는 6월 15일부터 왔답니다. 쉬는 토요일 달성 습지로 산책하며 마음도 생각도 정리하다가 폰으로 CBS 켜니까 오 잘못 켰나 이렇게. 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이렇게 만날 수가 있답니다. 산책하실 때 같이 동행해요. 산책길의 배경음악으로 이 곡도 띄워드릴게요. 여름이 와도 러빔입니다.

확실히 여름이니까 물소리, 바닷소리가 들어가는 찬양도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흘러 흘러 위로브 앨범에서 들었고요. 허유미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범사의 감사님, 여행 다녀와 빨래하면서 정리하면서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네, 찬송가 같이 들을까요? 384장 나의 갈길다 가도록 강찬이 준비하고 있고요. 우베시 부른 예수께로 가면 두곡 이어져요.

어른 버전의 예수께로 가면, 네, 우베드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3066번님, 교회 학교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예지 혼자 유년부 강습회에 갔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지각 없이 참석한 예지에게 큰 은혜와 예수님의 지혜가 동행하길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예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찬양하기를 즐거워하니 주님께서 너무 예뻐하실 거고요. 지혜를 주시고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는 귀한 아이로 자라리라 믿습니다. 예지와 같이 듣고 싶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곡 준비했거든요. 파이디온 선교회 앨범에서 같이 들을까요?

저는 이 세대거든요. 이 곡을 여름 성경학교 때 불렀던, 요즘에도 부르는지, 제가 작년인가 그때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아이들이 이 곡을 아직 부르나요 하고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들었고요. 그 전에 나는 믿음의 사람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사 오신 후로 쭉 듣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출첵해 봅니다. 아유, 문 두드려 주셔서 감사해요. 찬양 들으면서 차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 그리세요? 수소자루님이시거든요. 수소자루님은 어떤 그림을 그리실까? 유화? 수채화? 연필 스케치? 어떤 그림이냐에 따라서 또 배경 음악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곡 어떨까요? 조은영이 부릅니다. 감사.

수수자루님 그림 그리실 때 좋은 배경음악이 됐길 바라면서 좋은 영 감사드렸습니다. 안다님께서 주말이라 들어왔어요. 네, 또 주말에만 당신을 향한 노래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죠. 고맙습니다. 잊지 않고 와주셔서. 구샘마음님은 감사하게 저는요, 본방송, 재방송 다 듣고 있죠. 어머나, 고맙습니다. 혹시 본방송을 못 들었다 하시는 분,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표준 FM과 주유포유 모두에서, 두 채널 모두에서 자정부터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어요. 1부 끝곡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피아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리면서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잠시 후에 다시 봬요.

좋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 질 수 없죠? 질 수 없죠? 야, 여기, 야, 이 사람들보다 크게 할 수 있죠? 크게 할 수 있죠? 1, 2, 1, 2, 어, 제일 큽니다.

0: TBS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죄가 크게 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홀대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우리는 성령님을 그분의 성전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령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쇠로 만든 못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 더욱 예리하고

차원 높은 재료로 만들어진 못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는 예리한 금속을 꺼내어 그것으로 의심과 반역과 태만이라는 못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 합당하지 못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그분을 향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 결과 그분은 슬퍼하시며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감동을 끊임없이 묵살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는 이제까지의 우리의 행위와 태도를 180도 뒤집는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A.W. 토저가 지은 홀리 스피릿 성령님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님을 홀대한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어진 곡은 회개합니다. 지혜민이 불렀고요. 새롭게 하소서 남미호십 찬양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푸른 동사님의 신청곡 들을까요? 박진희가 부릅니다. 일상.

원데이 워십 앨범에서 하루의 은혜까지 들었습니다. 은경 라이프님, 엄마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사는 동생 집에 와서 반찬과 김치들을 챙겨주고 떠나려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동생은 통영에 살거든요. 거리가 멀어서 늘 아쉬워요. 그래도 이렇게 서로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또 좋습니다.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그죠? 이 거리라는 게 좀 아쉬울 때가 있더라고요. 너에게로 가는 길 같이 들을까요? 이윤화가 부르고요. 루비사랑님이 이 곡을 신청하셨어요.

너에게로 가는 길 이윤화, 향기로운 나무가 부른 나주의 믿음 갖고 들으셨고요. 9027번님이 지난 6월 30일에 생일이었는데 시험 감독을 하시느라 우리가 축하 사연을 함께 나눈 걸 못 들으셨대요. 글을 올리기만 하시고 직접 못 들으신 거예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토요일에 다시 전해드릴게요. 약속을 드렸거든요. 늦었지만 지났지만 원래 생일은 한 달은 축하해도 됩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곡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셔서 축하곡으로 걸어놨고요. 주님의 기쁨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하나님 선물 쌍둥이 남매 상혁이 하진이 생일 축하한다. 남들과 좀 다른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길. 사랑한다 우리 아가들 이렇게 적으셨어요. 어떤 길을 걷든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그 길을 나아가는 삶의 여정이길 바라면서 늦었지만 생일 축하하고요. 응원하고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9027번님의 생일 축하곡으로 들려드립니다.

0: 주님의 기쁨님의 자녀 상혁이, 하진이, 이 남매, 쌍둥이 남매의 생일 축하하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곡 축복송을 옹기장의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달콩님께서, 아이디 예뻐요. 달콩님께서 신청하신 곡 견빛이 부릅니다. 가는 길 몰라도.
1: 가는 길 몰라도 괜찮소. 다 다를 길 몰라도

가는 길 몰라도 견비치 부른 곡 들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진아의 목소리로 나의 하나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아, 아까 우리 방송 처음에 그 얘기했죠. 힘이 있는 힘력. 몸과 마음과 또 몸에 힘을 기르는 그런 귀한 날로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봄은 생명이 발화하는 시기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 꽃이 제 목숨을 바쳐 그것을 피워냈기 때문이죠. 미물도 마찬가지고 새들도 마찬가지고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은 꽃을 피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지 꽃이라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게 사람이라면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작가 박범신의 산다는 것은 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냅니다. 이 찬송은 위밀러 여사가 작시하고 조지 비벌리 셰어가 작곡했습니다. 셰어는 평생을 노래한 전도자로 1943년부터는 빌리 그레암 전도대 독창자로 활동했고 어디를 가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주 예수가 가장 귀한 분이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해도 오직 그분만을 섬길 것을 다짐하는 찬송.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냅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추인혁입니다. 사람들은 왜 달릴까요? 누군가에게 런닝은 운동이고, 누군가에겐 도전이고, 또 누군가에겐 다시 살아보겠다는 작은 결심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런닝, 뛰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요, 런닝 전도사로 불리는 안정은 씨가 있는데요. 극심한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던 그녀도 처음엔 체력이 약해 5분밖에 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분이 6분이 되고 6분이 7분이 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답니다. 나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이 달리는 발걸음 속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죠. 인생도 어쩌면 러닝과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멀리 갈 수도 빠르게 달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두 걸음이 되고 작은 성취가 다시 살아갈 힘이 된다는 사실. 이번 주말에는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간단한 러닝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들어오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토요일 날 함께합니다. 날이 흐리죠? 네. 제주에 제가 집회를 다녀왔는데, 제주에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고, 네. 여기도 뭐 그 영향이 있나요? 흐리네요. 네. 흐리지만 마음은 맑았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행복하게 예, 달려갑시다. 두 시간. 오늘 1등은 태연 씨가 1등 하셨네요. 우와. 최선을 다하자. 아이디를 종종 바꾸는 네. 로즈가드님 지겨운가요 힘이든가요 어차피 숨이 턱까지 차오른걸 이게 자꾸 뛰다 보면요 중독이 될 만큼 기뻐요 예. 뛰는 삶을 뛰므로 뭐 이런 중독은 좋은 중독이죠 네. 자기 몸만 잘 살펴가면 최고죠 7월 고등부 수련회 관련 교사 모임이 있어 교회 모임하고 있어요 하 뭐 무슨 일이든 정말 신실하게 하시는 봄 선생님 반갑습니다. 제키리님 누워서 듣기 모두 오늘 쉬는 날인가요? 야 모처럼 운행을 안 하시고 편히 쉬십시오. 편히. 예. 이윤아님이 오셨어요. 오늘 행복한 주말이네. 전 집에 있어요. 늘 병원을 오가는. 네, 예. 아드님도 어머님도 네, 함께 이렇게 병원 다녀주시는 것 같고 수아사랑 유나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청소하고 뭐하고 지금은 찬양을 은혜롭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네, 준비해 놓을게요. 예배란 곡이 또 있나 보죠. 광야의 소리님 무더운 토요일이라고 진아님 오셨고 육수퍼배님 티니님 네, 모두 반갑습니다. 이은주님이 494회 네, 출첵. 자, 방

방송 생방송 라이브 방송 생방송 사평로입니다. 샵 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루 인보 게시판 이용해 주십시오. 자, 류온과 위드 어맨. 예, 맞네요. 에이맨이죠. 어맨이래. 마르지 않은 샘 허준까지 하준까지 갔죠. 허준 선생. 그다음에 청가동에 불을 내려주셔서 두 곡 나갈 동안 여러분 들어와.

내려주셔서 여러분의 집에도 교회에도 한국교회에도 모든 곳곳에마다 네, CBS에도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네, 불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임진영님 오늘 찬양 듣고 마귀들이 도망가겠어요. 아멘입니다 진짜. 네. 추억님 네, 특근한데요 오늘 퇴근하는 중임. 특근 마치고 아이고 지인이 아는 지인이 소파 준다고 치수 재러 갑니다. 사이즈 맞으면 갖고 올 수 있도록. 아, 꼭 맞았으면 좋겠네요. 이 하루도 이걸 라이브로 해달라고요. 아 욕심쟁이. 흥 욕심쟁이. 저 이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 제가 한번 뭐 들어기박이 엄청 들어봤으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둘째 동서형님이 담임으로 사역하신 동서남북교회. 이름이 너무 좋다. 내일 이전 예배 준비하느라 대전 진장에 진장이란 곳에 있어요. 어제 오늘 와서 음향 공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작은 상가 교회지만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소박하고 예쁜 예배당입니다. 서울 소내리와 어제 밤 늦도록 음향 공사한 딸 휴빈이와 너무나 듬직하고 자랑스러운 사위 예민이. 아우 그레이스 파이브. 예. 고맙고 사랑한다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담임하신 동서 형님 부부와 함께 정리정돈 청소하신 성대님들과 듣고 싶습니다. 나는 죽고 죽어 살고. 아 오늘은 이거 완전히 기타로 해야 되나. 아 오늘은 음악을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제가 꼭 필요한 시간 있으면 네, 조건 없이 또 달려가겠습니다. 로즈가드님은 아 한국 컨텐탈 시장에 나는 어린 양을 따리리. 아 좋죠. 예, 이 비디오도 참 좋습니다. 은혜.

애스럽고. 단장님 사평로 가족 모두 반갑습니다. 친구 만나러 간다고. 산사랑님 잘 만나고 오세요. 유니스님 덕분에 웃습니다. 오랜만에 출첵한다고. 아유 웃으면 좋죠. 여러분 웃으세요. 교회 청소하러 갔다 가시는데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 귀한 섬김 사역이죠. 사역. 예, 축복합니다. 로즈가드님이요. 그나저나 교회마다 학위 수련회 준비로 분주하더군요.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18살 때 10월 말에 수능 준비한다며 물려주고 교회를 나왔지요. 군대 제대한 23세 열심히 살자 하다 보니 금방 27세이고 32세에 본교회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중고등학교 시절 수련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 많죠. 예전엔 거의 그때 진짜 불 한번 내리죠.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잘 안 내린다는데 그래도 여러분의 교회와 여름에 일어나는 모든 수련회마다 불 내리시길 바랍니다. 손승현 그래도 수련회 가야 젊은 나이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손승현 너무 늦은 건가요? 그리고 보혈 찬송 메들리 헤리티지 빅 매스콰이어죠. 신영재 목소리입니다.

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맞아요. 정말 아멘을 천 번에도 모자르고 4만 3천 번에도 모자랄 고백이네요. 백향준 기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유치팀 여름 사역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응원합니다. 예, 신청하신 곡도 준비해놨어요. 광주 광역시가 이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바뀌었다고. 야, 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예, 좀 길어졌지만 이제 바뀐 또 이름이 익숙해져야겠죠. 저 내일 오늘 기차 타고 여수로 갔다가 내일 11시 여수 집회, 전 오후 3시 반에 광주 집회 갑니다. 광주. 아. 현실을 너무 왜곡하고 왜곡하는 일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다시 5.18 광주 민주항쟁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왜곡시키는 사람들,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뭐 법이, 우리나라 법이 역사 법에서 다 결정하고 다 판단한 걸 부인하면, 그걸 부인하면 법이 완벽할 수 없지만 그 법치주의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법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정말 제발 지방을 나누고, 네, 정말 동서남북이 고루고루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집회 다니면서 정말 그 마음은 있어요. 예, 고루고루 다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정치인들에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치한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저는 잘 안 믿어요. 네. 네. 뭐, 물론 모든 사람을 신앙이 있으니까 믿고 이런 건 아예 없습니다. 네,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처음 만나면 인간으로, 인간과 인간에 대한 안목을 갖고 바라봐요. 그래야 이 사람이 올바로 말하는지 제대로 얘기하는지 알지. 선교사님, 훌륭한 목사님, 무조건 유명한 목사님 딱 만나서, 그럼 마음을 다 이미 왜곡된 상태에서 듣다 보면 분별력이 무너지고 나중에 사건이 커지면 이 판단력이 흐려져서요, 데미지가 너무 큰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예요, 지금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해 주세요. 저 이게, 예, 제가 사역 41년 동안 봤던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이젠 어떤 사람이 대통령, 뭐 대통령 할아버지, 총회장님, 총회장님 할아버지, 진짜 세계적인 목사님 상관없어요.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말하는 걸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으로 분별력 가진 걸로 그렇게 분별을 해요. 얘기를 듣고 받고 하면서 그게 훨씬 정확하고 올바르고 성경적인 결과를 내는 걸 알았으니까요. 자, 또 많이 가기 전에 9728번님, 안산은 전형적인 장마철 날씨라고. 여기도 그래요. 지금 뭐 비는 안 오지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야, 위에 피부 없네. 너 빵 터졌어. 밥 먹다가 젓가락 놓고 인사드려요. 주님의 딴따라 신청합니다.

그다음에 문자 작성한 사이에 삼겹살 모두 먹 모두 얻어 아 모두 먹어버린 옆집이 저에게 혼났어요. 아유, 읽지도 못하니 먹어버린. 야, 문자 쓰는데 다 먹었구나. 아이 참 진짜 이 남자들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예. 여자 UAP 몸도 안 돼요. 좀 많이 준비하시지. 자, 유은성 주님의 딴따라. 유수영 내 진정 사모하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이게 모두 신청곡이에요. 자, 아주 분위기 좋으니까 뭐 집에서 춤춰도 되잖아요. 뭐 전철이나 여러 사람 있는 데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윤은교님 단장님 말씀 오르십니다. 기준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맞죠? 여러분 제가 지금 한 말은 진짜 경험한 거니까 메모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모자지간이죠. 한사랑. 네, 그리고 최혜민 군. 오늘 좀 장인도 와서 또, 네, 그 개척교회, 네, 교회 공사하는 일도 도우러 갔다고 하니 참 보기 좋습니다. 예.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서 들어와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내일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이윤아님, 그렇군요. 양평 장로교회 125년. 야, 양평역이 오래됐군요. 예. 예전에 갔었는데 말입니다. 한 번? 제 기억엔 한 번 갔는데. 하긴 뭐 여러 번 간 교회도 한 번도 기억이, 갔던 기억이 전혀 없는 교회도 있어요, 이게. 뭐가, 뭐 어떤 좋은 의미, 나쁜 의미의 개념이 아니라 기억이 제가 어느 부분에서, 어느 교회는 잘 나고, 어느 교회는 좀 덜 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자, 어서 달려와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오늘 토요일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분주하고 바쁜 주말이지만 이 시간 놓치면 손해죠. 2시까지 같이 갑니다. 주아랑님, 완전 고맙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돼지고기는 좀 더 구우셨나요? 유해피범님. 네, 최 여사님도 기쁘게 달려와셨고, 매주 토요일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 진행해 주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하시면서 마음 먹기 나름님. 작은 교회라 더 끈끈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덥지만 성경 공부 가는 길에 듣습니다. 야, 참 좋다. 예, 참 좋네요. 이제 지금 뭐 대학생들은 벌써 CCC 보니까, 예, 전국 수련회. 예, 늘 강원도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강원도겠죠. 네. 수련을 하고 있던데, 어이, 뜨겁더라고요. 열기가 뜨거워요. 한국 참 소망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서 저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 진짜 오를 수도 있어요. 오를 수도 있지만,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를 수도 있지만, 주일 설교 시간에는 뭐 야구 얘기, 무슨 정치 얘기, 전라도 얘기, 경상도 얘기, 뭐 반도체 얘기, 뭐 어디 얘기, 대통령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진짜. 그냥 말씀만 전하세요. 말씀만. 말씀만. 자기 기준으로 진짜 이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사석에서 하시든지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과 나누고요. 설교 시간은, 설교 시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그건 절대 기쁘게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게 여야든 여든 야든 좌우든 지금 이슈가 되는 얘기든지 뭐든지 뭐 절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팀도 찬양의 시간이 찬양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고, 설교하는 시간도 설교 시간이 목사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얘기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 네. 정말 정말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들과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사랑한다 말하시나 깁티드의 찬양 듣고 2부에서 만날게요.

당신이 나를 지루해 할까봐 내가 먼저 멀리 당신을 던져봅니다. 달아날 수 있도록 풀어줌으로써 나는 당신을 포기합니다. 포기의 복수, 포기의 쾌락, 그리고 포기의 보상. 당신은 늘 첫 떨림으로 달려옵니다. 던졌다 당기고, 풀렸다 되감기고, 사라졌다 되돌아오는 천 갈래 던져진 그물길. 오요, 오요, 오요요. 정끝별 시인의 요요를 읽어드렸습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한이섭 목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네, 나는 죽고 죽어 살고 강명식 2부 시작됐어요. 최인용. 자, 여러분 찐파랑님이 교회 식사 당번하면서 듣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식사 당번 그럼 내일 걸 준비하는 건가요? 아니 오늘 무슨 행사가 있나요? 응원합니다. 네. 태연님이 지혜로운 자의 책망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보다 나으니라. 네, 말씀 올려주셨네요. 아멘이네요. 여행지기님 짜장라면 먹었다고. 부러워. 저 지금 갑자기 배고픈 거 있죠. 급 배고픔. 꿈을 줬다님 진짜 요즘 필요한 말씀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의 말씀님이요. 안녕하세요. 아니 토요일인데 생방이시라니. 전 토요일은 늦잠 자는 날이라 식구들이 아침 겸 점심 겸 식사를 해서 이제 설거지 끝내고 참여해요. 목사님 방송이라 더 좋아하고 정말 우리 교회 목사님 같아서 꼭 청취하는 방송이랍니다 하시면서 표대를 향하여 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아님 저도 그래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대요. 저도 따뜻한 나 되게 따뜻한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떨 땐 너무 차갑고 근데 늘 따뜻하기만은 할 수 없죠. 네. 이게 정말 그러니까 분별력도 갖고 있어야 되고 냉정할 줄 알아야 되고 예, 넉넉할 줄 알아야 되고 앞뒤 옆 좌우 그리고 미래를 볼 줄 알고 예수님 닮고 싶어 이런 시각은 정말 이런 삶을 결국 예수님 닮는 거죠. 예, 그런 것들 잘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희섭 목사님이십니다. 한희섭 오늘 이 하루도 그 노래를 좀 신청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이 노래 오늘 평생 처음 불러보는데 악보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로 해달래서 뭐 여러분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이 찬양을 할 것 같아서 기타를 맺고 자 악보가 너무 흐릿해서 거진 안 보여서 제가 틀리면 틀린다고

네. 죄송해요. 좀 틀려도. 그래도 뭐요. 이 정도 좀 틀린 건 귀엽게 봐주실 거죠. 죄송합니다. 무리한 방송. 네, CBS 24시간 찬양 방송. 무리한 건 딱 주이포이 중에 네, 사평 높부균이 없으니 다른 방송 들으시면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리브간님 아멘. 따라 블루 딱따구리님 따라 부르고 있다고. 아, 참 좋다. 네, 고맙습니다. 따라 부르신 분들 저요 두 글자 올려주시면 안 잡아먹지. 장군님 또 오셨어요. 버스 타고 청도 탁구장 또 가신대요. 정말 열심히네요. 예, 진짜 하루도 안 쉬고. 자, 주찬미의 교회 또 오은의 목소리입니다. 이동엽이 이동엽 음반 중에서 오은이 피처링했네요. 예배.

네, 맞아요. 예배, 그 정말 주님이 주인이죠. 예, 예배 시간은 목사님이 주인도 아니고 성도도 주인, 찬양팀이 주인도 아니고요. 주님만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요, 물론 목사님

선생님도 개인 사람이니까 여야 좌우 좋아할 수 있고 뭐 이 의견은 이렇게 될수 있고 또 그게 또 맞는다 맞을 수 있잖아. 맞지만 그거는 예배 시간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교회는요, 여러분들은 떠나시는 게 좋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으면 나와 생각이 같은 얘기가 들려오니까 막 시원시원하죠. 속이 시원하죠. 나의 생각이랑 똑같아요, 목사님이랑. 딱딱 맞아떨어져. 속이 시원하죠. 영은 죽어갈 겁니다. 네. 그 얘기는 사석에서 목사님이랑 밥 먹으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이미 성도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배 시간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은 저는 망가진 게 아닌가? 근본으로 돌아가 성경을 벗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여러분 냉정하고 내 영이 살아야 되고요. 영적인 삶을 마지막 때는요. 분별력을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고 성경을 깊이 봐야 돼요. 성경을 많이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을 성령을 쫓아 성령과 만나는 이걸 이해를 잘못하고 깊이 만나지 못하면 또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래서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감동으로 읽어야 되고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거죠. 읽을 때도. 주님, 네, 4439번님, 저요, 단장님 같이 찬양하셨다는 거죠. 오랜만에 오셨네요, 4439번님. 오늘 이 하루도 라이브, 오늘도 하루하루 속, 네, 라이브로 같이 부르신 거죠. 무심코 지나는 매일의 순간마다 주님으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참 좋네요. 예. 삼남매 아빠님, 빨리 다리 잘 치료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아유, 주님, 정말. 제 노래가 나가서 법궤를 찾아서는 다음에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비던스 워십이에요. 부흥 있으리라 신청하셨는데, 부흥 있으리라는 예수연단은 없고요. 서요한 아니요. 프로비던스 워십입니다. 네, 그리고, 매일 주와 함께, 예. 쥬안영과 쥬안영의 조카라고 하네요. 네, 선예. 선예가 원더걸스 멤버죠.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토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이면 토요일 날 뭐 200명이 들어오겠어요, 300명이 들어오겠어요. 200명 들어올 때도 있었지만 100명은 넘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80명이 조금 넘었는데 어서 네, 듣는 분 중에 인사라도 좀 합시다. 아우, 최단.

장님, 아, 최 단장, 예? 저 윗사, 윗분이면 또최 단장 이래도 돼요, 괜찮아요. 최 단장, 아유, 수고 많네, 그려. 모르면 되잖아요, 그죠?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샵7997 모바일 문자, 만나로 인복 게시판으로 들어와 주세요. 이곡 어때?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우린 젊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눈물 같은 시간의 강위에 떠내려가는 건 한 다발의 추억. 그렇게 이제 뒤돌아보니 젊음도 사랑도 아주 소중했구나.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날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날이 헤어진 모습 이대로. 담다디 불렀던 이상은의 아주 뭐 대표적인 또 좋은 노래죠. 저는 그냥 이 노래를 가사를 보다가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란 뜻이 그냥 내가 젊기 때문에 젊은데 열심히 막 놀고 뛰고 막 이래서 이 그래 그런 것도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젊은 날에 갖고 있는 그 젊음의 진짜 중요한 장점 꼭 맞이해야 될 순간들을 모르고 지나가고 사랑할 땐 진짜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가치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모르고 지나온 그런 얘기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득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 그리스도인이 저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어떤 게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한 이 소중하고 보석 같은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후회가 많겠나 싶습니다. 이 말은 언젠가 다시 만나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교인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누군가는 성령을 쫓아가고 누군가는 다시 넓은 길을 간다면 언젠간 다시 못 만납니다. 이 노래처럼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날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이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꼭 천국에서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곡 어때? 이상은 언젠가는입니다.

참 좋다. 좋죠? 예. 하모니카 소리가 너무 좋네요. 아, 윤준, 성윤준님 오셨군요. 제주도 잘 다녀왔어. 완전히 좋았습니다. 힐링도 하고 또 집회도 하고 하면서 네, 월드비전 홍보대사들 네, 연합 그 MT 겸 집회 이렇게 했거든요. 네. 월드비전이란 단체를 만난 것, CBS를 만난 건 제 이 평생 이 땅에 보내진 평생 일 중에 가장 축복 중에 예, 이 두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월드비전 통해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정신을 알게 됐고 그걸 지켜가는 단체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단체 중에 1등이에요. 1등. 예, 그리고 CBS는 삶으로 살아내는 한국교회를 희생, 믿음은 행함이잖아요. 진짜 진짜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해가는 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열심히 CBS 월드비전 함께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도 보냈고 또 제가 또 선배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그냥 커피도 한번 쫙 사고 아이 참 제가 이런 사람이다 이제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네. 텃밭에서 고추 소독하면서라도 아유 제가 또 막 투정 부르니까 홍삼명준 예 따이놈아 이러고 들어오셨어요. 좋은 친구님 파리가제트님 너무 4173번님 예. 와우 이 노래 많이 따라 불렀는데 하시면서 또 여행지기님 오셨고요. 키 엄청 컸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현주님 처음 인사하셨다고 아, 초코밀크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창문님도 반갑고요.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나 진짜 결혼했 3021번이며 갑자기 딱 이 문장만 남기셨어요. 축하합니다. 하늘님 오므라이스 주문이 와서 만들고 있어요. 케찹이 아닌 돈가스 케찹을 끓여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아 가족들에게 만들어주신 거죠. 맛있겠다. 오므라이스 저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로아 2025번님은 성전 청소하면서 듣고 있다고. 이야 참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토요일에 참 귀하세요. 시온의 대로님은 자녀들이 호주 여행 중이래요. 예, 신청하신 곡 기프티드의 노래가 나갔기 때문에 마커스의 노래로 끝곡으로 준비해 놓을게요. 샤이보이어서 이제 인사합니다. 조교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달려와 주셔서 사연 하나만 더 볼게요. 예랑맘님이 딸이랑 단기 선교 갔다 어제 와서 오늘은 교회 산악회에서 소유산 등산하며 방송 듣는데 너무 좋아요. 며칠이지만 그들을 보면서 영원 사랑함으로 되지도 않는 크메르 캄보디아 다니셨어요? 하면 그들에게 가까이 가며 전도를 했는데 마음이 뜨거웠어요. 야 잘하셨습니다. 진짜 잘하셨습니다.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잘하셨습니다. 와 너무 좋네요. 네 미라의 네. 클래식 콰이어의 미랄 예, 준비해놨고요. 그 다음에

아멘. 아멘. 줄리 소원님 일이 너무 무리되는 것 같으면 일을 잘 조절하는 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CBS와 마지막 시대에 잘 분별하며 그 나라 갈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저도 너무 힘이 되네요. 축복합니다. 가을 단풍님 맛있게 드셨어요? 8월 6일에 친정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셨대요. 4173번님. 8월 7일에 태어난 손녀. 주님 참 아쉽고 또 마음이 그랬겠네요. 신주영, 주희 등등 이 아이들. 아이고 참 정말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제가 야곱의 축복은 다음 주에 꼭 보내드릴게요. 미리 약속이 된 노래, 잡아놓은 노래가 있어서요. 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주영이, 주희, 주와.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뉴저지에서 JM님이요. 와, 뉴저지에서? 미국 곳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또 뉴저지에서 이렇게 오니 참 좋습니다. 찬양팀 연습 끝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내일 또 예배 준비했군요. 노래하시나요? 악기 연주를 하시나요? 아무튼 피곤하실텐데 어서 가서 주무시고 또 뉴저지에서 뵙겠습니다. 뉴욕 뉴저지 간 지 오래됐네요. 이제 가려고 뭐 2, 3년 안에 가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계획이죠. 날씨가 덥네요. 사람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초코별님. 아멘. 아멘. 진짜. 조교님이 샤이아

고맙다 그러면서 또 글 남겨주셨어요. 과거 대학 시절 선교단체 생활 시절 주여 인도하소서 많이 들었다고. 아 힘들고 어려울 때. 네, 그 얘기 참 많이 듣는데 이젠 좀 안 힘들었으면 좋겠네요 조교님. 네, 항상 겸손하자님 필사하시면서 듣고 있다고. 오늘 끝곡은 마커스 워십의 노래로 준비했어요. 주님의 선하심. 예, 이 곡이 오늘 끝곡이네요. 함께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301번님도 달려오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행복한 주일 되시고요. 카톡 아니 레인보우 앱 다운받아주시고 옆에 한 분 꼭 우리 조이포유 깔아드립시다. 약속해줘. I love you.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0: 느껴보세요.
1: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그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김광섭 시인의 시 저녁에를 읽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보면 왠지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능력이나 힘이 있어서 내게 든든한 백이 되어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괜히 뿌듯해지기도 합니다. 강태양 작가의 에세이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돈 많고 좋은 직장 다니고 인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 냉소적인 비판 대신 그저 툭 던지는 한마디. 우리 친하게 지내자. 속물 같아 보이지만 어쩌면 가장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유쾌하게 들킨 것 같아서 피식 웃음이 납니다. 하지만 내 처지와 상관없이 늘 내 곁을 지켜주시는 분은 따로 있죠.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시선에서 잠시 벗어나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네르멜의 다이 민굿.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노르웨이 스크루캅 창단의 찬양으로 듣고요. 찬송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김도현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찬송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홍순달 콰르텟의 연주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노르웨이 스크루캅 창단의 찬양에 이어 찬송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김도현의 목소리였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이번에는 교회 찬양대의 주일 예배 찬양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 세 곡 준비했어요. 클라이스데일 편곡의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의 찬양 먼저 들으시고요.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의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의 연주에 이어 시와 그림이 부른 항해자를 선한 목자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의 예배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에 이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의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의 예배의 찬양이었고요. 항해자, 선한 목자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온 세상을 돌보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사랑을 소망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시편 147편 8절에서 12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시편 147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심형진 곡 시편 147편을 가사로 만든 비 준비하시니 웨이홈의 곡으로 들으셨고요. 나의 의지를 주님께 맡길 때 나정신의 목소리에 이어 스틸 주품의 나타샤 미도리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려요. 7373님이 보내주신 찬송가 세월이 흘러가는데 양희은의 목소리로 들려드려요.

오늘 오프닝에서 우리가 정말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힘 있고 대단한 사람 곁에 서고 싶은 게 솔직한 우리 마음이지만 사실 우리 삶을 가장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 영혼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하나님과 친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에게 하듯 이동하는 차 안에서나 잠시 숨을 돌리는 순간에 마음의 이야기를 툭 하고 건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속상했어요. 하나님, 오늘 하늘이 참 예쁘더라고요. 하고 말이죠. 거창한 기도 대신 소소한 내 일상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곁을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그분과 조금 더 친해지는 따뜻한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3: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시대에 무기력해진 신앙의 돌파구를 하나님의 언약에서 찾아보는 시간. 세 번째 언약은 바로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입니다. 앞서서 무지개 언약과 큰 민족 언약을 살펴봤는데요. 시내산 언약 하면 좀 친근하신가요?
1: 아, 엄청 친근하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주신 약속, 십계명이 떠오르고, 아, 내가 언뜻 생각하면, 아, 내가 모세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죠? 아, 여호수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2: 근데 이 모세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첫 언약이잖아요. 첫 약속. 그 백성들 너무 좋았겠어요.
3: 그렇지.
4: 시내산이 그래서 상징적인 장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성지 순례하면 다들 가보고 싶어 하는데, 진짜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네. 아.
5: 근데 그 약속 장소가 그 시내산이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시내산 말고 그 시외산으로 했으면 좀 어땠는지.
1: 내 스타일인데?
5: 이거 개그 짜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내산으로 그 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 설교 잘 들어보시면 네. 아, 이해하실 겁니다.
5: 아, 예, 알겠습니다.
7: 네. 시내산에 이렇게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그 광야가 쫙 보이더라고요. 나머지는 설교해서.
8: 사랑은 은밀하게 하는 거잖아요. 1대1로.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거기 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0: 네. 과연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의 뜻은 뭐고, 코로나라는 그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의 언약으로 오늘 다가올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희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6: 구원 이후의 복된 사명, 시내산 언약을 제가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시내산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 보시면 그가 일렀으되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시내산에서 오시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리고 시내산 정상은 모세만 올라갈 수 있었고, 중턱은 아론과 제사장들, 장로들만, 그리고 맨 아래는 백성들이 있었고 중턱도 못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시내산 정상은 지성소가 되고, 그리고 시내산 중턱은 성막의 안쪽이 되고, 그리고 시내산 기슭은 성막 입구가 돼요. 그러고 보면 시내산은 성막을 세워놓은 것과 같죠. 지성소, 그 다음에는 성막 안쪽, 성막 입구. 이래서 지극히 거룩한 성소 정상에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곳에서 언약이 체결되는데 하나님과 언약 맺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신들 가운데 인간하고 언약을 맺는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신은 어떻게 인간하고 언약을 맺어? 같은 급도 아닌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야훼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 독특한 사상입니다. 우리를 언약의 파트너로 여겨준 것, 그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시내산 언약은 언제 주어졌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주어졌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구원 이후에 주어진 겁니다.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구원 받았고, 이제는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언약 준수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형성된 관계, 사귐, 교제가 더 깊어지기 위한 거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구원은 무조건적이고 복은 조건적으로 주어진다. 이게 하나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나누었던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었는데, 시내산 언약은 야훼의 명령대로 너희들이 지키면 조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동의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시내산 언약은 조건적이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약속들은 조건적인 복이다. 구원은 무조건, 복은 조건적인 면이 있다. 시내산 언약의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복 중의 복인데요. 시내산 언약에 언급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세 가지 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특별한 보물이 되었다. 그것이 가장 앞서 있는데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인데요. 제가 제사장 나라를 둘로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제사장 나라. 액센트가 앞에 있을 때. 그때는 열방을 섬기는 복을 주신 거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고 출애굽기 19장 거기에만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독특한 단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중재 역할을 하는데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나라를 중재해 준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과 예배로 섬기는데 열방에게 복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과 예배로 섬기는 그런 복을 주셨다. 제사장 나라라고 한다면 거기에 액센트가 거기 있다면 세상 속에서 섬기는 복을 주었다라는 세상의 의미가 강합니다. 여기 나라라고 하는 말이 보통은 공동체라고 하면은 회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다른 단어가 있어요. 신앙 공동체 에드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맘라카라고 하는 이런 히브리어는 나라예요. 국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할 때 세상 속에서 섬기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다른 나라를 섬기는,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복으로 주어진 건데 엄격하게 말하면 복이면서 사명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바로 열방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면서 책무이기도 합니다. 복이면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 시내산 언약은 오늘

0: 오늘날도 유효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신내산 언약은 누구에게 유효한가? 이 언약은 오늘 교회에게 주어진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의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현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그래서 그 유효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바로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 약속이고 그리고 언약이고 그리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제사장 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선교적 사명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겠죠. 선교적 사명은 복이면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은요, 오늘 이 약속은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민족에게 준 겁니다. 제사장 직을 백성 전체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제사장 나라,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들은 오늘날 전부 목회자나 전부 선교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만인이 제사장이기도 하죠. 시내산 언약은 구원 이후에 복된 사명입니다. 언약을 준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선교적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구원 이후 사명을 주신 하나님, 구원에 멈추지 않고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감사합니다.
2: 여러분, 광야를 여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야를 여행할 때 참 중요한 것은 지도입니다. 지도만 잘 따라가면 그 광야를 여행을 잘할 수 있습니다. 아주 환상적인 여행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인생에도 광야 같은 때가 있죠. 그때 중요한 것이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이제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 백성에게 언약을 세운 거죠. 너희가 이 영적 지도를 그대로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복 주고 너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 약속에 불순종하면 그만큼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돼 있죠. 제 삶에 있어서 광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군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24, 25, 26 이 시간을 군대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이등병일 때 저희 내부반에 깡패 출신 병장이 있었습니다. 이 병장이 어찌나 후임병들을 괴롭혔는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종종 저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너 가서 빵하고 음료수하고 치킨, 닭다리 좀 사와라. 근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돈 줄 때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셔야 제가 갔다 오겠습니까? 끝까지 버텼습니다. 다른 후임병들은 잘 사줬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돈을 주지 않으면 사준 적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종종 피난처로 도피를 하곤 했습니다. 제게 피난처는 푸세식 화장실이었습니다. 옛날 화장실인데 군대 90년대 초 화장실은 구더기가 올라오고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내무반보다는 편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성경을 가지고 가서 그 푸세식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읽어가는 거예요. 밑줄 치면서 은혜 받으면

0: 그래서 그 속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렇게 이등병 때 읽은 게 신구약 1독을 했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당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제게 소중했습니다. 나를 붙들어주는 것은 은혜밖에 없다. 특별히 제가 그 당시 붙들었던 많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제가 저주하리니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 대신 복수해 주실 거야 이러면서 성경의 밑줄을 쫙 끄면서 마음을 다스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내산 언약을 계속해서 붙들고 끝까지 간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이 언약을 붙들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저는 그 출애굽의 이야기들을 묵상하면서 나는 이 군 생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붙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힘들 때마다 이 성경을 계속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이 강패 출신 병장이 제가 아무것도 안 사주니까 화가 났나 봅니다. 그래서 저를 불러서 구타를 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우울하고 무력감이 덮쳐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다시 푸세식 화장실에 가서 성경을 펼쳐서 이렇게 읽었는데 시편 121편 말씀이 오더라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그러면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구보를 할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찬양 계속 부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요 영원 무궁히 지키실 이로다. 군가식으로 약간 불렀는데요. 예, 속으로는 군가를 부를 때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뛰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낮에 해가 상가비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상가비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약속 말씀 붙들고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보직이 여단장 무전병이었어요. 지하 벙커 상황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벙커 속에 무전실이 방음이 돼 있고 별도로 공간이 있어서 늘 깨어 있어야 했는데 군 생활 동안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깨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구약 7독과 신약 10독을 그 지하 벙커 속에서 하게 됐었고 그것이 제게 영적인 기본 체력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른 것 찾지 않고 시내산 은약을 따라서 출애굽을 했던 그 백성들처럼 저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붙들고 무기력을 계속 넘어서고 문제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코로나 기간 힘들고 지치신 분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영적 지도, 최고의 영적 나침판 392766 이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언약을 붙들면 아무리 힘든 시간이라도 반드시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실험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주시고 광야를 잘 지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인생 광야를 지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붙들고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66권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를 헤쳐나가고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2: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이 모세의 언약을 조금 전에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또 어려운 군대 생활에서 인생의 지도로 삼았다고, 나침반으로 삼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또 인생의 어려울 때 지도로 삼으시는데, 나침반으로 삼으시는데, 그걸 예수님은 이 계명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어느 것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십계명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방식이 사랑하는 데 있고,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지도는 바로 사랑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저희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요. 신방을 가는데 아내는 예수를 믿고 그 남편은 믿질 않아요. 그래서 신방 가겠다고 약속 전화를 드리니까 이 남편분이 자기가 안 믿기 때문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당신 집에 갈수 있겠냐?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친구가 되면 우리 집에 올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친구 합시다 그랬어요. 사람을 얻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약속된 시간에 토요일 저녁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식사를 하려고 기도를 딱 마치자마자 식사를 하려는데, 저에게 행동을 제지를 시키는 거예요. 잠깐 그러더니만, 목사님 저하고 친구 한다 그랬죠? 이래요. 그래서, 예, 친구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친구의 법을 따르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소주잔을 딱 가져오더니만 저한테 소주를 딱 따라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소주를, 뭐 술을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술 먹고 어떤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다 받아낼 수 있는 내공이 있습니다. 별로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술잔을 딱 받아드니까 그 교회, 그 여집사님이 막 목사님 술 먹인다고 그렇게 막 옆에서 불안해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친구가 주는 음식을 먹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한 잔을 받아 마셨어요. 그리고 식사를 다 마쳤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이 친구가, 김 목사님, 내가 아내를 따라 이전에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절기 때 조금 구제헌금하면서 마치 이웃을 다 사랑한 것처럼 말하고 자기들이 뭔가 큰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내가 노동운동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했던 나를 향하여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인생은 쓸모없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목사님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노동운동한 것이 쓸모없는 인생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여러분, 삶은 정말 누구이든지 간에 다 존중을 받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제 마음속에, 야,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다, 이거. 이런 대답을 잘 못하면 그 사람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답하기 전에 잠깐 속으로, 하나님, 이거 한 방에 끝낼 수 있게, 기도를 부탁을 드렸어요. 한 방에 끝낼 수 있게. 이게 일종의 선문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시는데, 오늘 시내산 언약을 딱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김 씨, 지금까지 김 씨가 살아온 삶은 전부 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웃 사랑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당신이 가진 걸 나누어 주면 되고, 먹을 거 필요하면 먹을 거 전해 주면 되고, 함께 하면 돼. 그건 이웃 사랑은 다 주는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이 보이는 분이 아니라서 뭘 드려서 될 문제가 아니고, 사랑보다도 먼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에만 하나님은 사랑할 수가 있는데, 당신이 아내를 따라서 우리 교회를 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람들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으로 이제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 사랑의 출발은

0: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먼저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계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먼저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만 이 친구가 그 이후로부터 계속 교회를 나와서 5년 뒤에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율법사가 와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왜 우리 시대에는 전부 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다 가족 사랑으로 다 귀결되잖아요. 왜 예수님은 가족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였을까요? 우리 시대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로 일로 다시 교회는 돌아가야 합니다. 가족 사랑은 되게 배타적인 거예요. 가족 사랑은 이미 혈육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 누구이든지 간에 다 넓게 대상이 퍼져버리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으면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다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시내산 언약에서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랑을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의 나침반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삶의 내용으로 사랑을 가르쳐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내용이 여기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신의산 언약이 무엇이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스펙트럼처럼 쫙 이 세 분 목사님이 펼쳐주셨습니다. 신의산 언약이 한결 더 와닿는 그런 느낌이죠.
2: 네, 저는 이 언약 자체에만 좀 몰두를 했었었는데 오늘 김병룡 목사님 말씀 듣고서 아, 이 언약은 삶이구나, 또 관계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됐습니다.
3: 또 이상관 목사님의 그런 간증을 들으니까 군 시절 생각도 나면서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내셨을까, 참아내셨을까 생각이 들면서 언약의 삶의 어떤 좀 표지 모델 그래서 좀 담고 싶습니다.
4: 맞아요. 이제 군대에서 그렇게 하시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좀 네. 화장실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신다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좀 약속해 주신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네. 자동적으로 좀 힘이 날 것 같아요. 네.
1: 여자친구랑 가족들이랑 하는 약속도 이렇게 평소에 잘 기억했다가 지켜야 후환이 없는 것처럼.
3: 그렇죠.
1: 물론 뭐 우리 하나님이 후환이 있으시고 뭐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평소에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5: 후환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6: 네. 우선 그 언약에 대한 저 전체적인 좀 이해도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부터 노아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이번 주 시내산의 언약을 관통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목사님들께서 한번 한눈에 들어오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교수님을 쳐다보네요.
0: 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죠.
7: 아, 간단하게.
0: 네네.
1: 너무 간단한데.
0: 아, 요약으로.
1: 네.
8: 저는 약속과 성취의 구조다. 그런데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순종이 있다. 그래서 약속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럼 우린 뭐냐. 그럴 때 정말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이 관계성 속에서 계속 빚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언약도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 받는 이 성취가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먼저 약속하셨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자꾸 무너지고 실패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 그래도 부족함 가운데도 계속 순종하고 다시 일어서고 일어서고 할 때 성취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신의 사는 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0: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 붙들고 끝까지 가신 분들은 약속의 땅으로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성취의 구조가 있죠. 그래서 저는 약속과 성취의 구조다. 그렇게 봅니다.
1: 그 구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구약 신학도 가르치고 한 30년을 가르쳤는데 이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을 따로 가르쳤지.
2: 네.
1: 이 전체를 관통하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2: 저희 올포원 때문에 또 고민하게 되죠.
1: 네, 그래서 여기 직전까지, 네. 직전까지 고민했던 게 그거였어요.
3: 네.
1: 아, 왜 이걸 내고 한 번도 관통해 본 적이 없지?
3: 와.
1: 그럼 어떡하지?
3: 저희가 맨날 숙제를 계속 드리는 네. 것 같아서.
1: 예, 예. 아,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숙제가 된다는 게 참 숙제예요. 그래서 좀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해 봤어요. 노아 언약, 홍수로부터 구원 이후에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우상 숭배지인 부모의 조상의 땅으로부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어졌어요. 시내산 언약,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이후에 주어졌어요. 공통점이 구원 이후입니다. 구원 이후에 뭘 목적으로 했는가?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은 온 피조물들과 사귀기를 원하셨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과 사귀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사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언약적 관계의 핵심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 이게 핵심인데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영원한 사귐과 교제를 원하신다. 이게 노아, 아브라함, 시내산 언약을 관통하는 영원한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그 약속이 주어진 것이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처음으로 연구를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2: 네. 언약을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좀 짚어주셨다면 또 차이점이라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무지개 언약과 큰 민족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이라면 이 시내산 언약은 쌍방 언약이다라는 점에서 대전환이 일어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쌍방 언약을 맺으면은 뭐가 달라지는 걸까? 또 그게 궁금하죠.
4: 네,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네. 네,
4: 정말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5: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우리와도 쌍방 언약을 맺으실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한 질문
2: 타임!
3: 이렇게 하는 거예요?
2: 네.
5: 오, 좋으신데요. 제가 먼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기점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들의 관계도 뭔가 좀 달라진 점이 좀 보입니다. 그 은혜와 특권이 주어졌지만 동시에 그에 따른 합당한 책무도 좀 부여됐다고 할까요? 그게 뭔지 좀 궁금하고요.
4: 또 제가 이어서 드리는 질문은요. 혹시 그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언약은 파기되는 건지 우리 차준희 목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네, 조금 전에 열변을 토했는데 또 해야 되나요? 노아 언약하고 아브라함 언약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언약이었고 일방적인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시내산 언약은 쌍무적인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쌍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기점으로 무조건적인 언약에서 조건적인 언약으로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이 인간과 조건을 걸고 언약을 맺는 거는 고대 운동에는 없어요. 신이 무슨 인간하고 너 만약에 뭐 한다면 이 땅 안 한단 말이에요.
2: 그쵸.
1: 우리 하나님은 내려오셔가지고 너 말이야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낮춘 거거든요. 신은 낮췄고 인간은 높여줌을 받은 거죠. 그래서 고대 운동 학자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언약 체결은 성경에 고대 운동이 없더라. 최근 연구 결과예요. 성경에만 있더라.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과 체결했다.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인간에게 큰 은혜예요. 일단. 그 다음에 언약의 당사자로 인정해 준 거고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하고만 했어요. 선택이죠. 은혜죠. 특권이죠. 엄청난 겁니다. 선택해 줬고 은혜고 특권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따랐어. 책무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는 앞에 없던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2절을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였느니라. 앞뒷말이 안 맞아요. 내가

0: 내가 너만 알아. 그래, 넌 좀 맞아야 돼. 이거잖아요. 내가 너만 알거든? 너만 택했어. 그럼 웬만한 거 덮고 가자. 이래야 되는데, 넌 더 맞아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아모스가 3장 2절에서 북왕국에 가서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 의식만 가지고 있었지, 책무를 등한시한 겁니다. 조건이 붙어 있는 그 책무. 그래서 선민은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때 그 존재의 의미를 갖습니다. 선민은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때 노블레스 오블리제란 말도 있잖아요. 높은 신분일수록 더 많은 책임을 떠안는다. 누가복음 12장 48절도 많이 맡긴 자에게는 그만큼 많은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 한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말은 나머지를 거부한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그 나머지를 위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곧 책임이에요. 독일 말로 선물은 가베라 그래요. 가베. 그런데 과제는 아우프 가베. 가베 선물이죠. 아우프 그게 얹혀졌어.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과제가 얹혀진 거예요. 공짜 선물 없다.
1: 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병렬 목사님께서 신의 산 언약의 핵심은 십계명임을 우리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 가족 사랑은 그 마음이 좀 넘치고 잘 열리는데 그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은 그 마음이 이렇게 열려고 되게 잘 열리지가 않아요. 어떻게 목사님 시작하셨는지 좀 알려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2: 그 십계명 안에는 보면 하지 말라와 하라가 있는데 대부분 다 하지 말라이고 4계명과 5계명 특히 4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가 겹쳐있고 5계명은 하라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러면 5계명의 하라 그것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하지 말라가 먼저인 것 같아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먼저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외도를 안 한다고 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외도 안 하는 데서 멈추고 집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이게 이 법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살인 안 한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건 아니잖아요.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신의 산 언약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지만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죄성.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나 있는가를 알아야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겠죠. 코로나를 거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도 전부 다 보는 게 저 사람이 마스크를 썼나 안 썼나 의심을 해요. 그리고 또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들 중에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그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하는 할아버지들이 자기 쓰레기 봉지에 자기 넣어서 버리면 참 좋은데 남의 집에 버린 쓰레기 위에다 갖다 끼워 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면서 왜 그럴까? 자기 책무들을 하면 되는데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를 드러내는 태도 같아요. 태도 같아요. 아파트 층간소음은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거 정말 이웃을 대하는 태도 중에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대하려고 할 때 이웃이 내게 끼치는 해를 얘기하지만 성경은 먼저 나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먼저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내가 순종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마음의 변화가 없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게 먼저예요. 저는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환경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지만 실제로 공동체적인 책임을 잘 못 느끼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혐오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너무 높아졌잖아요. 우리 사회가 어느 시대

보다도 이웃에 대한 혐오감이 정말 높아져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네가 가서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모임에 왔을 때 아 여기 가면 이 목사님이 나를 받아줄까? 또 교수님이 나를 받아줄까? 이러면 불안해서 여기 못 오잖아요.

0: 신의 산 언약에서도 정말 절절하게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입술의 고백만 말고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또 약속을 지키는 자라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신앙인답게 행동할 때구나라는 걸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근데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 언약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았다면 제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불평, 불만, 원망 하지 않고 좀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법을 좀 명확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해야 약속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2: 김 목사님부터.
0: 실전편. 행동편.
3: 저는 성경 말씀 그냥 세 구절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째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은 정말 신뢰하고 사랑해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데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 믿음으로 시작하고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는 데서 출발을 하죠. 그러니까 출발을 하면 이제 과정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이제 시편 1편 1절로 3절로 설명하고 싶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쓰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아니하며 아니하고로 쭉 하지 말라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즐거워하고 또 묵상해요. 하라 해요. 그죠? 그렇게 1절이 가지치게 한다면 2절은 접붙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그럴 때 이제 3절에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꾸 성경을 가지고 자기 논리를 논증하는데 오히려 이용하는데 반대로 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내 생각을 거꾸로 드리고 쳐서 복종시켜야지 제대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 이데올로기가 신앙 논리, 언약 위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제대로 분별할 때 언약을 잘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과 은혜가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4: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뭘 할까 이걸 물으셨잖아요. 저는 우리 시대에 제일 했으면 하는 것, 하나님이 언약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지만 이웃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맞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들었으면 보통 집에 이렇게 있다 보면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띵동하고 문을 열잖아요. 네. 두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들어오시라고 왜 오셨냐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뭐 전할 게 있다고 해서 전하시라고 그러면서 커피도 대접하고 먹는 걸 대접을 했어요. 40분을 그분들이 얘기를 들어드렸어요. 듣고 난 뒤에 40분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40분 얘기할 테니까 이제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네. 이분들이 굉장히 위압감을 느끼면서 우리 목사님 데리고 올게요 이러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야 그리스도인이 내가 참 여유로웠다 생각을 해요. 그들은 와서 자기들 얘기만 하고 갈 마음이었지 저하고 사귈 마음이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좀 누군가가 귀를 열고 들어주면 가장 이웃사랑에 첫 문을 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2: 김 목사님 멋있네요. 저는 저렇게 멋있는 사람을 못 살고

0: 주어진 숙제에 대해서 언약적 삶은 어떤 삶일까? 그럼 우리가 언약을 세 가지를 다뤘단 말이에요. 노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 과연 이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구체적으로 그걸 좀 고민해 봤는데요. 노아 언약은 생태계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생태계 언약.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람도 동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의 한 일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사람을 등한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를 포함한 모든 세계니까. 그러면 사람을 아끼시는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사람도 아끼시는, 많은 아니고요, 사람도 아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지구 생태계를 보존하는 일에 우리가 좀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뭐 탄소 중립 2050 잘 못 들어봤죠. 이거 지구 살리는 운동이잖아요. 이 2050에 적극 협력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신앙인의 구체적인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거를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하는 것이 지구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덜어드리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그런 일일 텐데, 생태계 언약, 노 언약에서 배우는 하나의 생활 팁이고, 두 번째, 아브라함 언약은 축복이 통로예요. 가장 중요한 것.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와 후손까지 품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거기에 나도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와 내 후손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내게 주어진 것, 그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겠다.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복을 좀 흘러 넘치도록 하는 삶. 여호와 증인이 와도 40분 시간을 줄 수 있는, 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나의 시간을 흘러 줄 수 있는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실천한 삶이 아닐까.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었다,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는 거룩한 백성 그러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는 거룩한 백성,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이웃과 열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사는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가치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가치가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거를 내 삶으로 실천하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의 보좌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신의산 언약이에요. 하늘의 가치를 가장 귀한 것으로 보겠다. 거룩이고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다 라고 한다면, 신의산 언약에서는 하늘 보좌를 늘 본다. 눈을 들어 하나님 오늘 어떠십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죠? 이 거룩의 가치를 계속 점검해보는 삶. 그럼 정리한다면, 온 생명의 구원이라고 하는 지구 구원의 문제, 복의 통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언약의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삶이 아닐까. 네. 그렇게 정리해 봅니다.
1: 내가 뭐라고 또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아주시고 하늘 보좌를 보면서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셨을까,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코로나보다 뭐 더한 게 오더라도 우리가 무섭지 않게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그리고 또 성경을 읽으시면서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실 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시청자 질문 코너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의 시원한 답변 준비하고요. 저희도 작은 선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시내산 언약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차 목사님 뭘 넣으실까요?
0: 구원 이후의 사명.
2: 저는 이기는 힘이다. 예, 이기는 힘을 자꾸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서 이 시대에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3: 저는 생태계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1: 네. 자, 우리 올포원 식구들의 한마디 정리도 궁금하네요.

0: 기록은 깨라고 있는 거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다.
1: 저는 핑클이다. 네? 그 계속 그게 네. 생각나더라고요.
0: 약속.
1: 네, 근데 그게 항상 나의 곁에 있어주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0: 마지막에
1: 약속해.
0: 노래해 주세요. 시작.
1: 아 부끄러워서 그래요.
2: 네.
3: 저는 사랑의 명문 가문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결코 권위적이지 않으시고 네가 이렇게 잘 살아줬고 명예롭게 컸으면 해 하는 그 마음을 알고 또 그 마음을 아는 자식이 또 그렇게 해드리고
4: 신의 언약은 나에게 한마디로 아 저도 아까 그거 생각했거든. 약속해줘. 아까 못한 걸 제가 하겠습니다.
2: 네. 예.
4: 신의 언약은 나에게 한마디로 약속해줘.
2: 이거 네네. 네. 네. 엄청난 언약을 내 걸로 확인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끝인사 감사한 마음으로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4: 이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5: 하나 되는 시간 올 홈.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잘못된 길이 지도를 만든다. 아직 나 있지 않은 길을 가서 길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창의성은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죠. 가끔은 절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길을 찾으려면 그런 위험은 무릅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웅현의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전에는 옆집에 뭐 수저가 몇 벌인지도 다 알 정도로 이웃과 가깝게 지냈다면 요즘은 그렇지 않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서로 좀 어색하고 대면대면한 경우가 많고 또 가능하면 서로 안 마주치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는데 우리 샬씨 가족들은 좀 어떠신가요? 이웃과의 왕래가 좀 있으세요? 언젠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신하균 배우였나?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요. 인터뷰 질문이 신이 당신 옆에 살면서 소원 하나를 들어준다고 하면 어떤 걸 구하시겠어요? 라는 거였는데 그때 신하균 배우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그 대답이 하나님 이사 가지 마세요 였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그냥 든든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것.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네, 이런 마음이 우리 신앙의 기본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7월 4일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최덕신 주께 가까이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내 옆집에 산다면 내 이웃이라면 상상만 해도 막 벅차죠. 예, 막 말도 안 되고 기쁘고 뭐 감격스럽고 든든하고 이런 여러 감정들이 들 텐데 사실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잖아요. 날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가까이에 같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그냥 마냥 좋은 그분, 예, 우리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또 주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합니다.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씨 가족의 신청곡들 끊지 않고 쭉 나누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채워드려요. 샬씨 앞으로 사연 남기실 때 문자 참여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프롬갓 예수께로 가면 듣고요. 고윤희님 청하신 김영범 돌아서지 않으리, 이춘수님의 신청곡은 포레스트의 한발 한발, 크룩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리고 문자 4620번으로 청하신 오늘이 뮤지컬 찬양팀의 더욱 사랑

문자 4620번으로 청하셨던 곡 오늘의 뮤지컬 찬양팀 더욱 사랑 들었고요. 앞서 크룩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리고 이춘수님 청하신 포레스트의 한 발 한 발 고윤희님 청하신 김영범 돌아서지 않으리 프롬갓의 예수께로 가면까지 다섯 곡 배송해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주말 배송곡은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 청하신 소피의 주 내 안에 있네라는 곡 듣고요. 꽃사랑님 신청곡 참이월 10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알리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시추엄마님 청하신 곡은 소향 하나님의 나팔소리고요. 여기 한 곡 더 옹기장이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봉 기장이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들었고요. 앞서 시추엄마님 청하신 소향 하나님의 나팔소리, 알리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리고 꽃사랑님 청하셨던 찬미월십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 듣고 싶어 하셨던 소피의

주, 내 안에 인내까지 다섯 곡 배송했고요. 1부 마지막 곡은 4993번으로 청하신 곡입니다. 시와 그림, 물 위를 걷는 자. 듣고 2부에서 뵐게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0: 지금은 오직 희망만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절망이라는 암벽을 어떻게든 올라야 합니다. 그것을 오르는데 제가 여러분의 밧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나누며 아끼고 살아도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는 소유욕에서 시작되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이제 나눔을 경쟁해야 할 때입니다. 어몽길의 오직 희망만을 말하라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제이어스의 시편 139편, 우리 박영주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주말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시작했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나누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채워드려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벳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듣고요. 폴라리스님 청하신 다윗의 노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강찬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이어지고요. 은혜를 가꾸는 이님 청하신 곡은 워킹의 기대, 그리고 김영순님 청하신 곡입니다. 배영호, 우리 존영 형님의 감사까지 다섯 곡 함께 듣죠.

김영수님 신청곡이었죠. 존영 감사 함께 했고요. 은혜를 가꾸는 이인님 신청하신 워킹의 기대, 그리고 강찬 걷는 길보다 복되도다, 폴라리스님 청하신 다윗의 노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앞서 오벳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까지 다섯 곡 전해드렸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영화 사랑의 레시피에는 미국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완벽주의자 케이트가 등장합니다. 자신만의 레시피로 주방을 꾸려가던 케이트는 언니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조카 조이와 함께 살게 됩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식욕을 잃은 조이는 케이트가 정성껏 만든 요리에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주방장 닉이 대충 만든 파스타를 들고 조이의 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먹었고 그 모습을 보던 조이가 파스타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트는 완벽한 요리가 아니라 조용히 곁에 앉아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슬픔 앞에서 우리는 위로의 말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논리적인 설명 대신 함께 우셨습니다. 완벽한 답을 주시기보다 슬퍼하는 이들 곁에 가만히 머무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곁에도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슬픔을 홀로 견디는 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듯한 위로의 언어보다 그저 곁에 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의 레시피가 아닐까요?

홀리원의 위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었고요. 토브월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러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리고 드림아이 음반 중에서 축복송, 비엔브리치의 위로송까지 다섯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조준철 목사님의 칼럼, 사랑의 레시피라는 글이었습니다. 홀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냥 곁에서 밥 한 끼 나누는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 배려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주말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달콤한 하루님의 신청곡이에요. 예수전도단 부흥 2000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0: 만성적인 후회는 가장 해롭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뉘우치고 고칠 수 있는 일이면 고치면 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잘못한 일을 언제까지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요? 빨리 몸과 마음을 씻고 새 아침의 들녘을 달려봅시다. 멋진 신세계의 작가 올더스 헉슬리의 말이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이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닮은 빛이 매일 우리 하늘 위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 빛을 보며 빛을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것과 하나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찬양 주의 영광 빛나니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빛의 사자들이여 송수영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을 당신께서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마드리갈 합창단의 곡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정영순, 임현모, 크로스위 성교합창단의 곡이고요. 김요한의 음성으로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카펠랍 창단의 곡으로 청해 주셨어요. 제니 천사님께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박운성님께서 청해 주셨는데요. 박성원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황혜련의 음성으로 크고 놀라운 평화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작은 자님 기도문 올려주셨어요. 악인을 향한 불같은 심판으로 언약 백성을 회복시켜 영광

상황을 되찾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위로를 얻습니다. 지금은 비록 초라하고 비참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게 하소서. 아멘. 좋은 예감님, 오늘도 손녀딸 하은이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하고 보내주셨고요. 들풀님께서는 거짓은 사단의 압입니다. 거짓을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부터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그리고 제니천사님께서는 어머니가 돌보시는 독거 어르신이 한 분 더 늘어서 17분 되었습니다. 많이 피로해 하시는데 어르신들과 어머니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296번. 제가 조급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지 못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저의 조급함을 만져주시어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도 변화하여 모든 것에 그르치거나 망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친 것이 있으신가 봅니다. 느긋하게 잘 살피면 좋죠. 여유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고요. 그리고 어떤 일인지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만 가지는 않습니다. 순조롭지 않아도 때로는 괜찮습니다. 파란 하늘님은 직장 일로 걱정이 많으니 새벽에 자꾸 깨지네요. 늘 밤에 듣고는 했는데 지금 듣습니다. 주님, 나의 도움 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잡아주셔서 직장의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조이포요 저녁제 방송으로 오신 유리정은님, 7일 화요일이 어머니 생신이시라고요. 어머니가 90세. 저의 생일은 7월 5일 주일이어서 오늘 미리 어머니 생신을 집에서 간단하게 차려드리려고 합니다. 책기가 내려가 무사히 생신상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책기가 있으시군요. 얼른 건강해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 생일도 축하드립니다. 물론 어머니 생신도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시길 바라요. 조준모의 그의 생각 청해 주신 곡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오뚜기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노상신의 찬양 함께합니다. 나를 통하여.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내가 깊은 곳에서 윤순하와 국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0: 행복만땅님 어제 저녁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가 흘러나오는데 눈물이 나오면서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세상 모든 짐을 내가 지고 있는 마냥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 회개하면서 너무도 감사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듣고 싶어 오랜만에 글 남겨봅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다시금 은혜받고 행복 만땅하게 살고자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행복 만땅님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김영미의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1부의 끝곡입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다시 뵙죠.

0: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거기 너 있었는가 나무엔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신예수님께서 정하신 곡이고요. 이어서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조수아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4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오늘은 양보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제법 오래전에 신방을 하며 성도와 나눈 대화입니다. 목사님, 제 아이가 너무 착해서 지나치게 양보를 잘합니다.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좀 덜 착하고 덜 양보하게 해 주시라고 기도할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즘 착한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렵고 양보하는 사람은 더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 양보 잘하는 사람이 많아야 이 세상은 살만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착하고 양보를 잘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그랄에 살면서 우물을 팠는데 동네 사람들이 자기 우물이라고 주장을 하니 그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다른 우물에서도 물이 나오자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삭은 또 그 우물을 넘겨주고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판 후에야 다툼이 그쳤습니다. 이삭은 다툼을 통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도 양보하여 평화를 이룬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양보하다가 부엘세바에 다다른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종들은 다시 그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의 양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억지로 얻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양보하며 평화를 이루므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국립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백남옥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아롱별님께서 청하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크룩스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처음 글 올려주셨어요. 연희님. 한 달 전 계단에서 넘어져 팔과 머리를 다쳤네요. 병원 두 번 옮기며 수술도 하고 많이 힘들었죠. 아, 정말 크게 다치셨었나 봅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신경치료, 팔 치료하고 있습니다. 매일 힘들지만 그래도 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달라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조금씩 달라지는 이 하루가 기분이 좋았으면 합니다 하고 보내셨어요. 앞으로 더욱더 건강해지시고 더욱더 행복하시리라 믿습니다. 파크릭스님께서는 아침에 직장 때문에 4시 반에 일어나 제일 먼저 음악으로 하루 시작했는데 5월 말 퇴임했는데도 눈이 그 시간에 떠지네요.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 새벽에 찬양으로 시작하시니 이 하루가 참 아름답게 펼쳐지죠. 감사합니다. 루시아님께서는 걷다가 이 노래를 들으니 잠깐 놓았던 저를 다시 붙잡고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셨어요. 아마 이 노래가 요게벳의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언제 쓰일 줄 모르니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도록 노력해 볼게요. 아멘 하고 보내셨어요. 루시아님, 주님 앞에 준비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참 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0702번께서는 내일 모레 저희 아버님 김영중 권사님 83번째 생신입니다. 누구보다 신실하신 아버님께서 오래도록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길 빌어주세요. 기도드릴게요. 건강하시기를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휴대전화 뒷번호 8751번 장애인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보내주셨고요. 소리엘의 하나님이시여 신청해요 하셨는데 소리엘의 찬양으로는 주는 나의라는 제목으로 불리우고 있죠.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콩나물국밥님의 신청곡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너무나도 후회되는 삶을 살았어요. 어머님의 기도로 마음 잡고 삽니다. 아니 주님이 어려울 때마다 이끌어주십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 약한 나로 강하게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욕망이 밝음을 가리고 습관이 참됨을 어지럽힌다. 이에 온갖 감정과 여러 행동이 모두 남들을 따라만 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지 못한다. 심한 경우 말하고 웃는 것이나 얼굴 표정까지 저들의 놀이갯감으로 받쳐지며 정신과 사고와 땀구멍과 뼈마디 하나도 나에게 속한 것이 없게 되니 부끄러운 일이다.

조선 후기의 문인 이용휴의 글, 박동욱의 이용휴 편전 기이한 나의 집에서 발췌해 전해드렸습니다. 말하고 웃는 것, 얼굴 표정 하나까지 하늘 아래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문상국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서울 바합장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고려 기파체 반성물 굿즈 반성물을 고려한 휴미카
9: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0: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동근님께서 이번 주일은 올 한해 첫 수확의 기쁨을 값없이 주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부족하지만 늘 채워주시는 주님께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시면서 감사 위에 감사를 청해 주셨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함께 할게요. 이명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캠프 김은영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셨나요? 이제 주일을 앞두고 우리의 온전한 예배드림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토요일에는 1부 이삭줍기와 2부 워십 앤 프레이즈로 찬양의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첫 곡으로 소유나가 부른 삶의 옥합이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시간시간 주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주일을 앞두고 더더욱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그런 예배의 마음과 또 늘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넘치길 바라며, 오늘 1부는 말씀

소진영의 음성으로 삶의 모든 순간 그리고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지난 10년 동안 한결같이 들어와 들어와를 외쳐주시는 너무 멋진 에너지가 넘치는 최인영 목사님 인생 한 번 전해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축복송을 진행할 때 최인영 목사님과 항상 바톤터치를 했었던 그런 저이기에 오늘 이렇게 찬양으로 듣는 목사님의 음성에 왠지 잘하고 있지 토닥토닥 해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건강하자님께서 지선 이윤아 한이 강찬 아이빅밴드 함께하는 은혜 신청곡 남겨주셨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13님께서 늦은 밤 2시간의 선물 같은 CCM 캠프와 함께할 수 있어 더욱 감사한 마음이고 매일매일 놓치고 싶지 않은 은혜의 시간들이네요 하고 CCM 캠프 이렇게 저와 함께 새로운 출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 사연을 보내주셔서 저도 더욱더욱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승아님도 김은영 PD님, 작가님 기도하고 응원하고 화이팅입니다 하셨어요. 늘 감사드리고요. 송승헌의 주님의 손 캠프 진행 너무 잘하고 계세요. 6817님도 응원사연 보내주셨는데 감사하고요. 민들레님 오늘은 어떤 찬양이 나올까 기대하며 들어옵니다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기대를 준비했어요. 워킹의 찬양으로 함께 보시죠.

워킹의 기대에 이어서 우리 CCM 공부방의 김쌤이시죠. 김영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유리정은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김태은 작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김은영 아나운서가 CCM 캠프 밤 시간대 가서 뭔가 소리도 더 좋게 들리고 왠지 에너지도 더 좋은 것 같고 잘 어울린다는 그런 말씀을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통해서 김태은 작가님을 통해서 저에게까지 이 칭찬을 보내주셨어요. 고국에 잠시 다녀가신다고 그 짧은 시간에 또 사랑하는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응원도 보내주시고 저에게 사연도 써주셨거든요. 오늘 그저 주님께 감사 감사라고 하시며 엄마 뵈러 고국에 갑니다. 존영의 감사 신청곡도 써주셨는데 조금 늦었지만 오늘 배송해 드릴게요. 또 정재진 요루미님께서 출첵합니다. 찬양의 소리로 주님의 은혜가 두 배로 풍성해지는 밤인 것 같습니다. 멀리 타국에서 들으니 주님의 사랑이 더더욱 깊이 느껴집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쓰시진 않으셔서 다음에 요루미 정재진님 오시면 크게 크게 손 흔들어 드릴게요. 멀리 해외에서 마치 파송된 선교사들처럼 순결하게 또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예수전도단 파송의 노래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부드러운 힘이라는 참 근사한 제목이죠. 잔치 공동체 곡을 신청하신 분들이 이번 주 좀 많이 계셨는데 이 곡으로 일부 끝곡 전해드립니다. 이분은 워십 앤 프레이즈 라이브 워십으로 쭉 이어드릴게요.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소화는 위장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면 얼굴이 펴지는 것처럼 위에 주름도 펴집니다. 우리 몸은 기분이 좋아야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위액 분비와 위벽의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즐거운 상대가 훌륭한 밥이고 부담되지 않는 화제가 좋은 반찬입니다. 이병욱의 내일도 내 삶은 눈부시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CCN 캠프 2부는 Worship and Praise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찬미 워십이었고요. 샴마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S-H-A-M-M-A 라이브 워십이었는데요. 여호와 샴마는 여호와의 이름 중 하나로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하셨고요. 그래서 이 내용상 또 이어지는 멋진 곡이죠. 다 듣고 계신 나의 주님께 나비 워십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 캠퍼스 워십에서 연민규 리드 보컬, 태초부터 계신 주, 피아워십의 물 위를 걷는 자도 준비하고 있어요.

캠퍼스 워십의 태초부터 계신 주 피아 워십 물 위를 걷는 자 그리고 이어 들으신 곡 아주 힘차게 부르는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의 찬양이었는데요. 자, 이 곡은 워십플로잉 라이브 워십으로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 콜링 워십 동행 그리고 마커스 워십입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Nothing Can Separate라는 곡 함께 보시죠.

더 콜링워십의 동행, 마커스워십,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끝곡은 해외 CCM으로 준비했고요. 비냐드 워십의 대표곡들을 모아서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At the cross,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 내 십자가 메들리 함께 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늘처럼 1부는 이삭줍기로,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주일에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김태은 작가와 함께했고요. 제작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가장 믿을 만한 용기란 직면한 위험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금도 겁을 모르는 사람은 겁쟁이보다도 더욱 위험한 사람이다. 살아가는 중에 위험이 없을 수 없다. 언제 어디서 위험이 닥쳐올지 모른다. 위험에 직면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위험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 그리하여 그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능력,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 쓸모있는 용기의 소유자가 되자. 모비딕의 작가 허먼 멜빌의 말입니다.

체력, 국력, 협력, 상상력, 영향력, 힘력자가 들어간 단어를 보면 정말 불끈 힘이 솟는 느낌이죠. 이 힘력자에 책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7월부터 2026년 책 읽는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책력 인증 캠페인이 시작이 됐습니다. 책을 읽고 기록을 남기거나 서점이나 도서관을 방문하면 이 책력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평소 책과 친하게 지내는 분들 또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도 즐거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체력과 책력을 함께 길러보는 거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영적인 힘, 마음의 힘, 몸의 힘 모두 기를 수 있는 주말이길 원합니다. 첫 곡으로 트루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두 시간 동안 함께 할게요. 허당바니님께서 당신을 향한 노래가 시간대로 옮기고 나서 약간의 여유가 더 느껴진다고. 그래요? 사랑해요 당양로 정원님 그리고 당양로 식구들 모두요. 왠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친근감이 듭니다. 신청하신 것 같이 들을까요? 선하신 목자 어쿠어스틱 워십 앨범에서 함께 듣습니다.

아침 앨범에서 새롭게 들려주실 수 있나요? 하신 분은 파랑물감님이세요. 낮에 들어도 호탕한 웃음소리 너무 정겨워요 하셨는데, 아, 저는 가끔 방송하면서 내가 너무 자주 웃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그래도 이 웃음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할 뿐입니다. 아니, 이게 뭐 가식적으로 억지로 웃는 웃음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 사연 그리고 찬양 듣고 얘기 나누다 보면 자꾸 이렇게 웃게 되더라고요. 이어지는 곡 주의 은혜 곡팀장이라는 아이디 있으시네요. 십자가의 전달자 김은현이 부릅니다.

김은현이 부른 십자가의 전달자였고요. 홍이사 카우치 워십 앨범에서 회중 찬양 오랜만에 함께했습니다. 히아신스님께서 오 언제 여기 오셨어요? 이 시간에는 6월 15일부터 왔답니다. 쉬는 토요일 달성 습지로 산책하며 마음도 생각도 정리하다가 폰으로 CBS 켜니까 어? 잘못 켰나? 이렇게. 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이렇게 만날 수가 있답니다. 산책하실 때 같이 동행해요. 산책길에 배경음악으로 이 곡도 띄워드릴게요. 여름이 와도 러빔입니다.

확실히 여름이니까 물소리, 바닷소리가 들어가는 찬양도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흘러 흘러 위로 앨범에서 들었고요. 허유미 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범수의 감사님, 여행 다녀와 빨래하면서 정리하면서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네, 찬송가 같이 들을까요?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강찬이 준비하고 있고요. 우베시 부른 예수께로 가면 두 곡 이어져요.

어른 버전의 예수께로 가면 내 우베드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3066번님, 교회 학교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예지 혼자 유년부 강습회에 갔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지각 없이 참석한 예지에게 큰 은혜와 예수님의 지혜가 동행하길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예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찬양하기를 즐거워하니 주님께서 너무 예뻐하실 거고요. 지혜를 주시고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는 귀한 아이로 자라리라 믿습니다. 예지와 같이 듣고 싶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곡 준비했거든요. 파이디온 선교회 앨범에서 같이 들을까요?

저는 이 세대거든요. 이 곡을 여름 성경학교 때 불렀던, 요즘에도 부르는지, 제가 작년인가 그때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아이들이 이 곡을 아직 부르나요 하고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들었고요. 그 전에 나는 믿음의 사람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사 오신 후로 쭉 듣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출첵해 봅니다. 아유, 문 두드려 주셔서 감사해요. 찬양 들으면서 차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 그리세요? 수소자루님이시거든요. 수소자루님은 어떤 그림을 그리실까? 유화? 수채화? 연필 스케치? 어떤 그림이냐에 따라서 또 배경 음악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곡 어떨까요? 조은영이 부릅니다. 감사.

수수자루님 그림 그리실 때 좋은 배경음악이 됐길 바라면서 좋은 영 감사드렸습니다. 안다님께서 주말이라 들어왔어요. 네, 또 주말에만 당신을 향한 노래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죠. 고맙습니다. 잊지 않고 와주셔서. 구샘마음님은 감사하게 저는요. 본방송, 재방송 다 듣고 있죠. 어머나. 고맙습니다. 혹시 본방송을 못 들었다 하시는 분,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표준 FM과 주일포유 모두에서, 두 채널 모두에서 자정부터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어요. 1부 끝곡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피아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리면서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잠시 후에 다시 봬요.

여러분들 질 수 없죠? 질 수 없죠? 야 여기 야 이 사람들보다 크게 할 수 있죠? 크게 할 수 있죠? 1, 2, 1, 2. 어, 제일 큽니다.

0: C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3: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죄가 크게 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홀대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우리는 성령님을 그분의 성전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령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쇠로 만든 못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 더욱 예리하고 차원 높은 재료로 만들어진 못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는 예리한 금속을 꺼내어 그것으로 의심과 반역과 태만이라는 못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 합당하지 못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그분을 향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 결과 그분은 슬퍼하시며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감동을 끊임없이 묵살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는 이제까지의 우리의 행위와 태도를 180도 뒤집는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A.W. 토저가 지은 홀리 스피릿 성령님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님을 홀대한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어진 곡은 회개합니다. 지혜민이 불렀고요. 새롭게 하소서 남미호십 찬양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푸른 동사님의 신청곡 들을까요? 박진희가 부릅니다. 일상.

원데이 워십 앨범에서 하루의 은희까지 들었습니다. 은경 라이프님, 엄마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사는 동생 집에 와서 반찬과 김치들을 챙겨주고 떠나려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동생은 통영에 살거든요. 거리가 멀어서 늘 아쉬워요. 그래도 이렇게 서로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또 좋습니다.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그죠?

이 거리라는 게좀 아쉬울 때가 있더라고요. 너에게로 가는 길 같이 들을까요? 이윤화가 부르고요. 루비사랑님이 이 곡을 신청하셨어요.

너에게로 가는 길 이윤화, 향기로운 나무가 부른 나주의 믿음 갖고 들으셨고요. 9027번님이 지난 6월 30일에 생일이었는데 시험 감독을 하시느라 우리가 축하 사연을 함께 나눈 걸 못 들으셨대요. 글을 올리기만 하시고 직접 못 들으신 거예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토요일에 다시 전해드릴게요. 약속을 드렸거든요. 늦었지만 지났지만 원래 생일은 한 달은 축하해도 됩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곡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셔서 축하곡으로 걸어놨고요. 주님의 기쁨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하나님 선물 쌍둥이 남매 상혁이 하진이 생일 축하한다. 남들과 좀 다른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길. 사랑한다 우리 아가들 이렇게 적으셨어요. 어떤 길을 걷든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그 길을 나아가는 삶의 여정이길 바라면서 늦었지만 생일 축하하고요. 응원하고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9027번님의 생일 축하곡으로 들려드립니다.

0: 주님의 기쁨님의 자녀 상혁이, 하진이, 이 남매, 쌍둥이 남매의 생일 축하하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곡 축복송을 온기장의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달콩님께서, 아이디 예뻐요. 달콩님께서 신청하신 곡 견빛이 부릅니다. 가는 길 몰라도.
1: 가는 길 몰라도 괜찮소.

가는 길 몰라도 견비치 부른 곡 들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진아의 목소리로 나의 하나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아, 아까 우리 방송 처음에 그 얘기 했죠. 힘이 있는 힘력. 몸과 마음과 또 몸에 힘을 기르는 그런 귀한 날로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저는 꿈 노트라고 부르는 공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공책인데 거기다 제 희망과 꿈과 저를 고무시키는 말들을 기록하죠. 가끔 한적한 시간에 꿈 노트를 뒤적거리며 3년, 4년, 5년 전에 써놓은 것들을 들여다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당시엔 불가능한 듯 여겨졌지만 요즘은 오히려 시시할 정도니까요. 저는 계속 꿈을 이루며 전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술가 매튜 켈리의 위대한 나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냅니다. 이 찬송은 위밀러 여사가 작시하고 조지 비벌리 셰어가 작곡했습니다. 셰어는 평생을 노래한 전도자로 1943년부터는 빌리 그레암 전도대 독창자로 활동했고 어디를 가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주 예수가 가장 귀한 분이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해도 오직 그분만을 섬길 것을 다짐하는 찬송.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냅니다.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극한 기상과 식량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염려되는데요. 바다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인하대 김태원 교수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 COF, MOF라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 중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착을 해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0: 그런 물질이 있다면 얼른 쓰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1: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갯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글루카본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MOF, COF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킬로그램당 5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질을 자연상에 그대로 두고 갯벌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0: 갯벌을 구하는 것이 생명과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보내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기뻐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7월 5일 오늘은 맥초 감사절입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서울 바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이장희의 음성으로 날 구원하신 예수님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우리가 다가가도 뿌리치지 않으시며 너른 품을 내어주십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이요한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트리니티 싱어즈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들으시고요. 신영옥의 음성으로 어서 돌아오오 527장 찬송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미스밥 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상지국의 음성으로 전해드렸고요. 감사하세 찬양하세 594장 찬송을 클래식 콰이어의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배상진님께서 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이경미의 감사해. 그리고 진영님께서 정하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파트모스 조정훈의 찬양 두 곡 이어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송명희와 친구들의 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맥추감사절 맞아 그 사랑에 감동하는 우리였으면 합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받은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꼽아봐도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오베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신현미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오벳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다 감사드리세 이유한의 찬양 준비했고요. 송수영의 음성으로 감사하는 성도여, 그리고 목민교회 시온성가대의 찬양으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할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먼저 캐나다의 차이니님을 위해서 라베리타 301님께서 이 곡을 청해 주셨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CBS 워십 콘서트 치유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을 신예수님께서도 청해 주셨고요. 솔로몬님께서 청하신 지선의 충만 이어집니다.

히브리인들은 1년에 두 번 추수를 한다. 봄에는 밀, 보리를 추수하고 가을에는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 등을 추수한다.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레위 사람, 떠돌이, 고아, 과부들과 함께 열매를 나누면서 축제를 하는 절기이다. 맥추절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는 절기이다.

이천진의 찬송가 이야기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나눌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박운성님께서 휴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숭실남성합창단의 목마른 자들아, 그리고 이장희의 음성으로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찬송가 223장입니다. 유창원의 음성으로 듣고요. 낳으시고 길러주신 577장 찬송 카펠라 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4: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0: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늘 기도 진아예요님. 작은 애가 몇 달째 교회 안 가네요. 속히 우리 작은 애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하시면서 예배합니다를 신청곡으로 적어주셨어요. 어머니의 이 기도 주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예배합니다. 주나목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맥추감사절입니다. 올 상반기도 먹이고 입혀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보냈으면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염전에서 소금을 만들려면 바닷물을 가두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햇볕과 바람이 천천히 수분을 날려보내고 남은 것들이 조금씩 결정을 이루어야 하니까요.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연그러가는 것들이 있어요. 재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조용히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단단하게 맺혀있는 것들. 주일 아침 잠시 멈춰 우리 안에 엉근 것들을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S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 티센.
1: Good Music Station. CBS FM.

주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7월 5일 Tell me the story of Jesus 구원으로 인도하는 He's so sweet 구주 예수 의지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이쪽에서 받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합니다. 문자 참여 샵 9390번 우물정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O the deep, deep love of Jesus. 어느 민족 누구게나 이덕근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지난 4월이 CBS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지 10년 차였는데요. 벌써 6월이네요. 요즘도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미니스터 크라스 십자가 그늘 아래 이덕근님 신청하신 All the Deep Deep Love of Jesus 어느 민족 누구게나 힘겨운 한 주를 살았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잠시 숨 고르고 쉬며 또 다른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주일 아침 3943님 주일 새벽 예배가 없어서 산책하며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더욱 감사하며 새하루를 시작하신다는 양파님 계시고요. 찬양 연습을 위해 오늘도 일찍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와, 당신 멋져님. 항상 감사님, 9시에 모여서 예배 준비하며 찬양 연습하는 경산교회 호산나 대원 모두를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세요.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성도여 다 함께 Blessed be the tie 주 믿는 형제들

팀 켈러 목사는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기쁨이 있는 회개와 기쁨이 없는 회개의 차이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쁨이 없는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는 사실 자기 연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을 받지 않기 위함이 목적인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는 죄 자체를 미워하진 않기 때문에 죄의 매혹적인 위력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자신의 신상을 위해서 죄를 삼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고난과 사랑을 기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할 때 우리는 죄 자체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해서 자기 정죄로 이어지지만 기쁨에 기초한 회개는 죄 자체를 미워하는 과정을 통해 결국 거룩을 추구하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랑이 결국 죄를 이깁니다. 회개의 순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회개의 바탕이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그 사랑 교회 고상선 목사님의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와 기쁨이 있는 회개.

문자 뒷자리 486이 쓰시는 분. 큰아들이 3월에 입대하여 지금 자대 배치를 받고 첫 만남을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모든 군생활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건강하게 주님의 정병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큰아들 주연이 화이팅이다. 4862님 주신 신청곡 Go Light Your World, 빛을 들고 세상으로. 박광자님께서도 이 곡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오늘 시험을 치르는 예은 강하고 담대하게,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이 또렷하게 생각나도록 합격의 기쁨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빛을 들고 세상으로, Go Light Your World가 오늘 많은 분들께 응원가로 들리겠습니다. 7월 5일 주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1034번으로 참여하신 분은 5년 전 6월 14일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올해 6월 14일에도 아버지가 2년 동안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또 하나님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가셔서 어머니를 만나셨겠죠. 아버님 장례 모시고 이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매년 6월 14일마다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시겠어요. Nearer my God,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0: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온 세상이 당신을 괴롭힐 때 내가 따뜻하게 안아줄게요. 어둠이 찾아오고 눈물을 닦아줄 사람 없을 때 내가 안아드리겠습니다. Make you feel my love. 오늘 준비한 1부 끝곡. 이런 흔들림 없는 위로의 존재가 내 옆에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닫을게요. 전 2부 준비합니다. 2부는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아야만 들으실 수가 있어요. Joy for You 채널에서 7시부터 2부 이어집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0: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I found a friend,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I need thee every hour, 주 음성 외에는.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입니다. 한 해 절반을 지나보낸 시점에서 주님께 수확의 기쁨을 내어드리는 날.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이기도 해요. 주의 뜻대로 채워지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There is sunshine in my soul.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Standing on the promise,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김경애님,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Amazing Grace 들으며 하루 시작합니다. 딸아이 내외가 손주를 데려다주고 출근을 하는데요. 첫 손주 낳고 그 손주가 19개월 차가 돼서 와, 요즘은 맑기도 곧잘 알아듣고 말도 조금씩 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그런데 아기에게 아토피가 생겨서 매일매일 조금은 힘든 저희 손주에게, 그리고 손주를 열심히 키우는 딸아이 내외와 이런 아이들을 사랑하는 저희 남편과 저에게 힘이 나기를 기도합니다. 신청곡으로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셨고요. 아유, 우리 아기가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우시죠?

아토피가 있으면 아가들이 많이 가렵잖아요. 왜 우리 어른들도 어디 간지러운 부분이 생기면 참 괴로운데 말도 잘 못하는 아기가 간지러우면 막 긁고 빨개지고 붓고 피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걸 지켜보는 우리 어른들의 마음은 찢어지고요. 근데 요즘은 이 아토피가 있어도 음식으로 잘 조절하고 병원에서 또 안내를 잘 해주고 몸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약도 좋은 게 많아서 치료되는 아기들 많이 봤거든요.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우리 아기 차츰차츰 좋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신청하신 곡 띄워요. 나 예수 사테젤렘 프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김경애님 댁을 위하여 띄우는 신청곡.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사사기 1장 19절 말씀

믿음의 파장은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은 한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인생 전체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마치 물 위에 던진 돌멩이 하나가 끝없는 물결을 일으키듯이 믿음의 결단은 내 삶과 주변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는 경계하면서도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둔감할 때가 많죠. 실제로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믿음 없는 상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조차 감지할 수 없으니까요. 기도해서 믿음이 생기는가?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인생에서 실패를 더 이상 맛보고 싶지 않다면 꼭 점검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느 지점까지만 믿고 그 다음부터는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충만한 때는 믿음도 차오르는데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믿음도 사라지죠. 믿음이 내 판단 안에서만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마중물입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18번째 페이지 묵상 믿음의 파장을 일으켜라

조금 전에 함께 나눈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 시간. 오늘 묵상 제목이 믿음의 파장을 일으키라였는데요. 믿음의 파장이 쫙 넓게 퍼지듯이 은혜의 물결이 퍼져나가는 느낌. 이 찬송곡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보리 팰리스 내 주님 입으신 그옷은 구현정님 신청곡이었고요. 7월이 되면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하반기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보내고 싶어요. 네, 그러실 겁니다. 주일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미소님 하루하루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더니 와, 1년의 반을 감사로 살아왔네요. 모든 찬양이 제 신청곡입니다. 감사합니다. Here abide, 내가 매일 기쁘게.

는 사랑과 은혜, 그리고 주님 주신 복을 겸손히 세어보며 오늘 맥추감사 주일 잘 보내야겠습니다. Heavenly Father, I appreciate you 찬양하며 마치죠. 고맙습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0: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인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제 7월의 첫 주일인 오늘입니다. 이제 모든 교회가 맥주 감사절로 보낼 텐데요. 오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좀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며 앞이 캄캄할 때마다 길을 보여주시고 같이 걸어가 주신 분, 그야말로 때마다 시마다 함께해 주신 주님이 계셨기에 또 지금의 내가 있음을 깊은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주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한상희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감사해 이어지는 접속곡이었죠. 이 곡 들으면서 2026년 7월 5일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절이더라고요. 상반기 동안 날 향한 주님의 그 은혜, 사랑 우리가 곱씹어 보면서 떠올리면서 다시 좀 감사하는 시간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나누는 주일 배송 시간으로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먼저 C5 월십의 감사함으로 이 곡 듣고요. 백하슬기의 감사송 레게 버전 문자 4715번으로 청하신 곡 송정미의 예수 사랑하심을 김영순님의 신청곡 김대환 은혜 아니면도 듣고요. 친밀한 교제님 청하신 곡 주찬양 싱어즈의 나는 주의 친구까지 다섯 곡 주일 배송으로 함께 듣습니다.

닉네임 친밀한 교재님 청하셨던 곡 주찬양 싱어즈 나는 죄 친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었고요. 김영수님 청하셨던 김대환 은혜 아니면 그리고 문자 4715번님 듣고 싶어 하셨던 송정미 예수 사랑하심을 이었고요. 백하슬기의 감사송 C5월10의 감사함으로까지 다섯 곡을 배송해 드렸습니다. 제키리님 청하신 곡 마커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이 곡 듣고요. 많은 물소리 월십의 주이름 찬양 문자 5940번님 청하신 곡은 어노인팅 내가 매일 기쁘게 여기 한 곡 더 이어갑니다. TR 월십 불길 같은 주성령

예, 그 영원한 날을 생각하면 우리 가끔 세상에서 손해보며 살 수도 있죠. 이런 데서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좁은 순례 길, 때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헬퍼이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부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동행하실 성령님을 높이고 기뻐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T.R. 월십의 불길 같은 주성령 들었고요. 5940번님 청하신 어노인팅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많은 물소리 월십의 주 이름 찬양 제키리.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그윽한 풍경이나 제대로 맛을 낸 음식 앞에서 아무도 생각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강하거나 아니면 진짜 외로운 사람이다. 종소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하여 종은 더 아파야 한다. 이문재 시인의 농담을 읽어드립니다.